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6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일본 시간 15일 오전 6시 반쯤 SNS에 이란과의 전투 종결 협상 관련 양해 각서와 관련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할 것을 전면적으로 승인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 측의 해상 봉쇄를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면서 세계의 선박은 엔진을 시동하라, 석유를 유통시켜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앞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일본 시간 15일 오전 6시쯤 SNS에 미국과 이란의 평화합의 성립을 발표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정식 서명식은 6월 19일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SNS에서는 또 미국과 이란 양국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진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힌 뒤 중재 역을 맡았던 카타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에도 크게 공헌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15일 국영 언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양해각서 문서가 완성돼 19일 스위스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란이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투 중단과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 협상과 관련해 다카이치 수상의 유럽 방문에 동행 중인 일본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NHK 취재에서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판명되지 않은 만큼 정세가 실제로 안정될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G7 정상회의와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변함없이 에너지 안전보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는 만큼 최신 정보를 수집하면서 일본으로서 적절히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즈볼라 측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 교회를 공격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격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특히 이란과의 평화 합의를 코앞에 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자국을 지킬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헤즈볼라 측이 가해온 공격은 상당히 경미한 수준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도 없었다면서 중요한 프로세스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레바논을 포함한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합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공격 태세를 해제해야 한다며 양측에 자제할

0: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SNS에서는 길고 멋진 평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기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란과의 양해각서에 서명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을 순방 중인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 시간으로 14일 영국 런던의 총리 관저에서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에 임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일영 양국은 안전보장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왔으며 일본에 있어 영국은 이제는 준동맹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며 G7 정상회의가 시작되므로 중동정세에 조속한 안전과 에너지 자원 안보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해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인 압박이나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자의적인 수출 규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중요 광물의 채굴과 가공, 비축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에너지 등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국과 소비국이 연대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회담에서는 또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3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과 관련해 영국의 재정난이 미치는 영향도 지적되는 가운데 계획을 가속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0: 프랑스 동부 에비앙 레뱅에서 현지 시간 15일 G7 정상회의,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개막되는데 의제에는 이란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등 각국 정상도 참석해 G7 국가들과 함께 이란 정세에 대해 협의할 전망입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논의도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의제에는 평화협상 지원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성장과 빈부 격차를 줄일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또 중요 광물의 공급망 다양화 등 경제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정상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정상선언 발표는 하지 않는 대신 개별 의제별로 성과문서를 공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의 관계가 여전히 엄중한 배경에는 유럽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다국 간 협력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 경제국이 대두하면서 G7의 존재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G7 국가들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결속할 수 있을지가 초점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된 가운데 일본 팀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강호 네덜란드와 대결해 2대2로 비겼습니다. 세계 랭킹 18위로 역대 최강이라고도 불리며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팀은 미국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세계 랭킹 8위로 과거 세 차례 준우승을 따낸 바 있는 네덜란드와 대결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에 들어 6분 만에 선제점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6분 뒤에는 일본 팀의 나카무라 케이토 선수가 동점골을 날렸습니다. 네덜란드는 후반 19분 다시 1점을 추가했습니다. 경기 종료가 가까워진 후반 44분 일본 팀의 오가와 코기 선수가 코너킥에서 헤딩슛을 날려 공이 카마다 다이치 선수의 머리를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 안으로 들어가 2대2로 동점을 이뤘습니다. 일본은 3대회 연속 개막전 승리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강호 네덜란드를 상대로 두 차례 리드를 허용한 뒤 모두 따라붙는 끈기를 보이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일본은 20일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세계 랭킹 45위인 튀니지와 대결합니다. 한편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천황부처는 동부에 있는 왕실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가 성을 방문해

천황 부처와 함께 일본 대 네덜란드 경기를 TV로 관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왕실이 공개한 사진에는 천황 부처와 네덜란드 국왕 부부가 각 나라 대표팀을 상징하는 타월을 목에 걸었는데 천황 부처는 일본 팀 컬러와 같은 청색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공부하실까요?
0: 오늘은 제16과 설명이나 소감을 전하는 표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는 취재를 하러 나가노현에 있는 원숭이가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온천에 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미아에게 일본인 부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0: 그럼 제1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 사진을 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미아가 감격하며 말합니다.
2: 猿がいっぱい。
0: 와, 원숭이가 많다.
1: 미아가 열중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관광객 부부의 부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0: 사진을 많이 찍네요.
1: 미아가 대답합니다.
2: 하이.
0: 네.
2: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0: 여기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에요.
1: 관광객 부부의 남편이 말합니다.
4: 헤, そうなんだ.
0: 어, 그렇구나.
4: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0: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는 건 드무니까.
1: 미아가 뭔가 발견했습니다.
2: 猿の赤ちゃん.
0: 아, 아기 원숭이.
2: 가와이.
0: 귀엽다.
1: 원숭이가 온천에 들어가 있는 모습 정말 귀엽죠?
0: 네. 그런데 여행지에서 만나는 일본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단어를 늘리면 좋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아, 사르가 이빠이.
3: 탁산샤신을撮っているのね.
2: 하이. 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 そうなんだ。 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 かわいい。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유명한 온천이에요.
2: 유명한 온천です.
0: 이걸 배우면 장소나 사물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감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유명한은
0: 유명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온센은
0: 온천이죠.
5: 데스를
0: 붙이면 정중한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제12과에서는 귀엽다,
5: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를 배웠는데요. 일본어에는 또 하나 다른 종류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5: 유메나처럼
0: 명사를 수식할 때 어미가 나가 되는 나 형용사입니다.
1: 나 형용사도 이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수식할 수 있나요?
0: 네.
5: 유명한 온천.
0: 유명한 온천이 됩니다. 나 형용사는 문장 끝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나를 빼고 데스를 붙입니다.
5: 유명한은 유명です.
0: 유명해요가 되죠.
1: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유명한 온천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소감을 전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元気な猿ですね。本当、元気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6: 元気な猿ですね。
1: 활기찬 원숭이네요。
5: 元気な
0: 는활기찬이라는뜻의나형용사입니다。
5: 猿
0: 는원숭이이죠。문장맨끝에는듣는상대방에게공감을구하는네가붙어있습니다。
6: 本当元気ですね。
1: 정말활기차네요。
5: 本当
0: 는정말이라는뜻으로듣는사람이동의한것을나타냅니다。
5: 元気나
0: 는문장끝에오면나를빼고
5: 元気です
0: 가됩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元気な猿。元気な猿ですね。元気ですね。
0: 그럼이밖에도소감을말해볼까요?온천주인은눈이쌓여있고아주조용합니다.조용한곳이네요.라고말해보세요.조용한은
5: 静かな静かな
0: 곳은
5: 場所場所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静かな場所ですね。静かな場所ですね。
0: 다음에는아름다운눈경치를보고아름다운경치네요라고말해보세요.아름다운은
5: きれいな きれいな
0: 경치는
5: 景色景色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きれいな景色ですね。きれいな景色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일본인관광객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4: 헤
5: 헤
0: 는감탄하거나놀라거나했을때말장구치는표현입니다.상대방의얘기에관심을보이고있다는것이전해져서순조롭게대화할수있게되죠.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헤
1: 네,상대방의얘기가재미있다고생각될때꼭사용해보세요.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아,猿がいっぱい!
3: たくさん写真を撮っているのね。
2: はい、ここは海外でも有名な温泉です。
4: へえ、そうなんだ。猿が温泉に入るのは珍しいからね。
2: 猿の赤ちゃん、かわいい。
5: ミーヤーの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온천,온센에대해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이용복씨,일본의온천에가본적있으세요?
1: 아,그럼요.여기저기온천에많이가봤죠.일본에는온천이정말많이있잖아요.
0: 네,화산이많은일본은각지에온천이있습니다.온천에따라색깔과냄새,감촉이각각다릅니다.피로회복등등다양한효능도있죠.
1: 네,치료를하기위해서온천에가는사람도아주많죠.
0: 네,치료뿐만이아니라가족이나친구들과온천여관에묵으면서느긋하게온천에들어가거나맛있는음식을먹으면서기분전환을하는사람들도많아요.
1: 네,정말좋겠어요.그런데예를들어어떤온천이있나요?
0: 도쿄 근교의 쿠사츠 온천이나